0: 누가 나 가섭지네. 세는 낙디스트리뷰트 섭지나. 벌써
1: 마리가? 오케이 가는 봐?
0: 오케이 랑
1: 아고 이티 왔어 나비 마시 기구돔 까나
0: 기호 랑
1: 기노 만약 두빅 아 고알 랑 티가
0: 아코 나 랑 디니 랑 오나 까
1: 시게 아고 이바 알락 디스트리뷰트 나 발레 우랑 기세 올라 봐.